내가 루리야. 내가 루리. 별이 왜 이렇게 되지 말이야? 기독 기다가 늦반, 마릉마릉. 기다가 내가 나오, 니마사 늦반, 집어넣어, 여러 개 더, 내가 성우들아, 아기.